0: Koreans, it's time to connect with Koei Corner with host McKeon. Right now on RFM, thanks to the support from the Ethnic Community Development Fund.
1: 안녕하세요. Art 104.4 FM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 코이 코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송민경입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한국어 표현과 흥미로운 한국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게요. 한국어가 처음이신 분도 이미 익숙하신 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코이 코너 한국어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볼까요? Hello and welcome to Art 104.4 FM. You are listening to Koei Corner, the show where you lear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a fun and easy way. I am your host, Minkyung Song. We will be sharing useful Korean expressions and listening stories from everyday life in Korea. Whether you are completely new to Korean or already familiar with the language, just relax and enjoy the show. Now, let's get started with the Koei Corner. And just relax and enjoy the show. Now, let's get started with Koei Corner and take one step closer to Korean language together. 혹시 한국 또는 한국어에 관련하여 연락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주세요. koeikorner@gmail.com 또는 mpkoreantutor@gmail.com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koeikorner 팔로워 잊지 마세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Korean, feel free to contact me koeikorner@gmail.com or mpkoreantutor@gmail.com. Also, please don't forget to follow Koei Corner on Facebook page. Join us for this audio Korean lesson and let's begin slowly together with Koei Corner. Now, today we will learn about 은행 두 번째 시간, Bank 2. Well, you can listen again on accessmedia.nz or Spotify Koei Corner. 그럼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Let's learn about, let's have a look, learning objectives. 은행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 말할 수 있다. It is same as last week, but I will just share again. Can state the purpose of the bank visit. 은행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Can use basic expressions needed for banking. Now we move to vocabulary, 어휘 시간입니다. 은행 업무 관련 어휘, banking. Okay, now we talk about ATM. Automated teller machine. So ATM, ATM. Korea, we say ATM. ATM, ATM. 버튼을 누르다. To press the button. 버튼을 누르다. 누르다, press. Button, the button. Same. So 버튼을 누르다.